0: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단 한 분의 관객 앞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우리 인생의 최고라는 것, 내 모든 것이라는 것, 우리 노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아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We worship you in this place. Come, Lord Jesus, come. Yes, God.
1: Did you know that you can listen to the Ministry of Hope Radio 24 hours a day? Well, thanks to our website, you can. Just visit our website at hoperadio.net and click on the listen icon for your region. Don't miss any of the great Christian programming availabl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Make sure you check out Hope Radio on the net today at hoperadio.net.

0: Proclaiming God's glory to the nations. We're Hope Radio. T8WH Palau.
1: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모건타운의 MFC 미니스트리에서 시작하여 조 페로시치 사도와 리나 페로시치 목사가 진행하는 주간 라디오 방송인 MFC 월드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축복을 받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MFC 월드와이드 에디션에 대한 MFC 미니스트리의 오늘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2: 아버지, 오늘 아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받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반갑습니다.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겪어온 일들의 연속이니 움찔할 필요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아무 감정이 없던 기억이 나요. 제가 방금 한 말에 공감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저 혼자인가요? 몇 명 있어요?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 당신이 노래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10년 정도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기 위해 개발했어요. 감정도 별로 없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기도 생활이 발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하나님이 제게 실제 하시는 분으로 느껴질수록 그분을 더 경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사적인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궁금해하곤 했어요. 전 여기 서 있는 토마토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모두들 손을 들고 무언가를 하고 있죠. 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고 그분을 알수록 더 많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치유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감정을 꺼버리는 거 아시죠? 그냥 꺼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감정을 꺼본 적이 있나요? 전 그랬어요. 너무 많은 고통은 그렇게 만들죠. 그냥 외면하는 거야. 알았지? 당신은 방에 앉아있지만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 저도 교회에서 그러곤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분을 더 잘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분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제가 있는 곳에서 함께 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자유롭게 느껴보라고 격려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의 관계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함에 따라 나머지 여러분도 발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듭나면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장벽, 자기 증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자기 머릿속을 엉망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당신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물건을 받았다가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지 않아서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 명이나 그런 적이 있나요? 좋은 물건을 받았는데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서둘러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교회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목회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누구도 똑같지 않은 가장 혼합된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요. 하나님을 위해 여기 있지 않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기 남아서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쓰다듬고 사랑하고 항상 기분을 좋게 해주는 육체적 관계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지만 사역의 중심 부분은 아닙니다. 사역의 중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목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저는 많은 일을 해온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얼마나 활동적인지 보면 그들은 서서히 자신의 자리에 적응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손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지으시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면 훨씬 더 좋은 곳이 됩니다. 아멘.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동안 저쪽을 조금만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 관계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하려고 한다면 오늘 종교와 성과와 점수 매기기에서 자유로워지길 기도할게요. 그건 효과가 없으니까요. 결국 스스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할 거예요. 인생도 별로 없을 겁니다. 항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기 시작해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성육신한 신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데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보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를 생각할 때 그것은 육체적 인관계이며 특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세상적이고 감각적 인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언제 거듭났는지 알 것입니다. 이것은 내 설교이지만 이것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분을 친밀하게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육적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본성이 바뀌기 전까지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까지는 항상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허락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지만 일터에 나가면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어디에서나 똑같기를 바라시지만 그것은 구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장에 가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교회에 가면 일주일 내내 여기 없었던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선형적인 삶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성과 지향적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제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분이 매우 크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어느 때보다 그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시 올려주실래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기에 마음이 더딘 자들아, 마음이 느리고 둔하다. 그는 말했다. 너희 귀가 둔하다.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인간성과 함께 오는 둔함이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여러분을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는 지역교회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설교가 없어도 교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그렇게 여자를 쫓아다녔어요. 알겠어요? 뭐든 할 수 있죠. 웃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쫓아다녀요. 무언가를 원하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삶을 순응하고 삶을 순응하는 것으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절박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맞춰 살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한 시간짜리 설교에서 4초짜리 진리를 하나만 알려준다면 그 4초짜리 진리가 저에게 더해졌으니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4초를 얻기 위해 갈 것입니다.
1: 이번 MFC 월드와이드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죄를 씻어주셨고 그분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mfcministries.net에 로그인하세요. 여기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조 페로시치 사도 및 리나 페로시치 목사와 함께하는 MFC 미니스트리 예배를 시청하고 이전 라디오 방송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바로 쓰다 TV 프로그램의 현재 에피소드와 지난 에피소드를 볼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기도, 제목, 광과 조, 원, 제이스, 조 사도와 목사님을 위한 기타 질문이나 의견을 미디어 이메일 fcministry.net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 방송국에서 조 페로시치 사도, 페로리나 페로시치 목사, MFC 월드와이드의 MFC 미니스트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3: You're listening to Hope Radio Angel 3, THWH Palau. Continue listening online at hoperadio.net.
4: Thank you for tuning in to Truth Talks, presented to you by New Destiny Christian Center, where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For who the Son sets free is unquestionably free.
5: You know, that desperate repentance. See, I don't know about you, but I've been bound before. I know what mental torment and anguish is like. I know what oppression and depression is like. I know what sexual immorality will do to a life. I have been bound, and I am free. And here's one thing about it. When you're so desperate, when you hate the bondage so bad, you know the thing that you first said yes to? He encases you. He builds a bondage around you, throws you in prison, and you can say no, no longer. You no longer have a choice because sin produces slaves. And even when you don't want to do it, you're like, no, no, no, no, no. See, I'm talking about, I know times when I repented that I said, I don't care. I turned my plate over and I fasted and I prayed and I just drank water and I fasted and I prayed and I withered to hardly nothing. I said one thing about it. This thing's going to die, that whatever's in here, or I'm going to die, but I'm not living another day like this. I am desperate. This thing's not going to destroy me, destroy my destiny, destroy my life. I am going to be free because it's my inheritance. It's my portion. Jesus died to set me free and I don't have to stay bound. I don't care what I need to do to meet the righteous requirements of the word, but I'm going to get in here and I'm going to see where I offend God. I'm going to take heed. We do not have to be bound. It's the easiest thing in the world to get somebody free. We have all power and authority. Jesus gave it to us in his name. We sang it in worship. He went down to hell. He went down and the audacity of Jesus after he suffered and took our punishment. He goes up to the devil himself, to Lucifer. What's he do? In his own home, he takes the keys back. Those keys that he stole from Adam and Eve in the garden. He took them back. And then he's so generous with his freedom. He is so amazing. What does he do? He gives us the keys. For I've given you all power and authority. He gave us the keys to the kingdom. It's easy to get free. Where the issue is people walking out their freedom. Take the trash out, church. Take the trash out. To heed, to give attention, to have regard. Careful attention, notice, observation. Usually with a give or take. Take heed to yourself. These are the three questions that I heard the Lord say to ask you. Are you right? And if I were you, I'd write them down. You need to answer these because I can't answer these for you. I am your surrogate nothing. Amen. Not your surrogate Holy Spirit, not your surrogate Savior, and you're nobody's either. We have to answer these questions before the Lord, he asked them. If you believe that he asked these questions, write them down. Are you right? Are you ready? And are you revived? All alliteration credit goes to the Holy Spirit. Again, he woke me up and asked me that. See, are you right? Not according to what you think's right, not according to how you've been raised, not according, well, in my church, they didn't do it that way. I don't care about any of that. Like I said, I've been in church since I was 5 years old. I get that religious scene. But are you right according to what the word says? Righteousness. Being conformed to God's righteousness and thought, conduct, conversation, character. And we know that we've been given a great gift in salvation, for we've been mad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Christ, because he made him who knew no sin to become sin for us,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Christ. That wasn't for us to continue to live in a life of sin. There was a horrific price for our sin. I believe that much of what we see in our nation right now is that we are under some judgments, because judgment comes. You know, the Bible says that if you shed innocent blood, your blood will be shed. We see that when Cain shed the blood of his brother Abel, that God came down. Why? Because the blood was crying up from the earth. Blood has a voice. And if you don't think 60 million aborted babies and the blood that is not crying out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60 million babies whose blood is crying out. Now I'm going to ask you something only because this morning he woke me up. I said, oh, he said, ask them this. I said, well, some of them may get mad, but it matters not because I am a preacher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one thing about it, when I lay my head down tonight, I want to be at peace. You need to get before God if you are of the view that abortion is okay. See, I sit in my office and I counsel women that have to walk through the post-abortion and the spirits that leave and the healing that has to come and the brokenheartedness and the guilt and the shame that they have to get lifted under. I hate the enemy. And I'll just go a step further. I don't believe in the eugenics movement either, that it's all pretty much targeting race, if you want the real truth of it. Do your own research. Don't listen to what they feed you. Go and search for truth. But I woke up this morning, well, I was awake, and trust me, I did not get up around 3 a.m. That would be that guy. I heard the Lord say, he said, ask them this. He said, ask them how you can justify with the word, how you as a born-again believer can vote for any candidate. And I'm not trying to be political. I'm telling you what he said. To vote for any candidate that is pro-choice, aka abortion. When these legislators, they clap and they applaud that up to the 9th month, you can kill that baby. You as a born-again Christian, go before God, and I don't mean a religious thing. You go get in his presence. You fight to find the throne room. If it takes you a 3-day fast, then fast 3 days. I don't care what it takes. Open this up and say, God, I'm here with your word, and here's how I justify my decision. You have to understand, I vote platform. I do not vote personality. And I'm not pleased 100% with anything either. But you realize when you have a pro-life president in office, and I know there's other issues, and I'm just telling you what the Lord told me to tell you. Do you realize that within the next 4 years that he could appoint people that turns the Supreme Court, that Roe v. Wade could literally be turned and overturned? Because the problem is the church thinks too small. The problem is they say, you just stay in your church house, you leave politics to us. I'm sorry, I see everything going on out there. What we need is godly, Holy Ghost-filled men and women to begin to fill those offices and to govern a land with righteousness and to begin to legislate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and not the perversions and whims and ideas of men and women who are godless and have an antichrist agenda. Come on, church, wake up. You have until October 16th, I believe, to register and vote. But I'm telling you, you have to understand, if you vote for somebody that is pro-choice, that is pro-abortion, you are creating an alliance with that demonic spirit that sheds blood for the demon Molech. That's right, I said it. Probably going to say some more things too. He says, take heed. Take heed. Don't you get sick and tired of being lied to? I do. Don't you get sick and tired of, we know better. We're doing this for you. This is what we're doing for you. Take heed. Don't allow anybody to think for you. You've been given the mind of Christ, which means you can access his brilliance. You can access his ingenuity. You can access ways to begin to prosper. You can access ways to begin to get out of bad relationships and bad business deals. You can access ways to get out of poverty. You can access ways in the word of God. Why? Because you have been given the mind of Christ. You do not have to think, and you're not even supposed to think like the world thinks. The Bible says to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It says, be not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y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We have to renew our mind. It's like taking a shower every day. The Bible says that the word of God is water and it washes over us. We need a cleansed mind. We need cleansed hearts. If you have hatred in your heart, if you're full of unforgiveness and bitterness, if you're full of lust and greed, your answer is repentance. Your answer is the cross of Jesus Christ. Your answer is renouncing your sins. Your answer is to stop playing politics with your soul and it's to get right, because the time is coming. There's a demarcation. There's going to be a difference between those that are truly the children of God and those that are playing church. God is bigger than everything that's going on in this nation, and I believe that the people of God who will be called out, who will begin to give themselves to prayer and fasting, they can begin to hold the line. They can begin to prophesy something different. They can prophesy a great awakening and not what the enemy has planned. They can begin to pray and cry out to God and get up and be moved with urgency and passion and think not just about me and my four and no more, but it's greater than me. It's those that come after me, that you get on a wall and you fast and you pray and you intercede and you weep and you cry over the sins of your nation, because the Bible says,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I would hear from heaven and I would come and I would heal their land. He would heal it of the racial hatred. He would heal it of the economic injustice. He would heal it of all the injustice, because only God can bring justice to the streets. But the scripture says, he shall dance